0: V케어 들어보셨나요?
1: V라인을 위해 내가 바꾼 건 딱 하나. 트위스 아데이 미아르.
2: まだいつものまつげ? 私は一日中、プルントカール。根元ムチッと、濃密まつげ。

0: 누구세요? 어? 아까 그 아저씨다.
1: 아, 소리가 커가지고 왔습니다.
0: 뭐라고요?
1: 아, 소리가 너무 커서 네, 잠을 잠깐 깼어요.
0: 네?
2: 너 그렇게 생각했어?

0: I'm an all-around media personality. Of course, I read books. Because not only they gave me knowledge, but they're also a form of entertainment. What you're seeing right now are few of the best-selling brands of GSCA Kent Media. At di ilan pa yan, marami pa yan ha. Basta, hanapin nyo lang ang logo na to. The Philippines' leading premier number one awesome publisher, GSCA Kent Media. Because reading is indispensable.
1: Paano manood ng GSCA TV? Pindutin ang power button sa inyong remote. Pindutin ang menu at piliin ang channel list. Hanapin ang GSCA TV gamit ang up and down buttons. Pag nahanap na, press OK and then enjoy watching.
2: Edang 꿈을 찾아 어디든 간다.
3: 여기 건물주님.
4: 아이, 슈퍼스타신데요.
3: 얼마나 좋은 애장 품을 가지고 오셨는지.
4: 고가인 물품 있을 수도 있으니까.
3: 아, 이거 좀 감이 나가는데?
2: 너 깜짝 놀랐어.
3: 아, 잠시만요.
5: 네?
3: 정연이가 한다, 한다, 한다. 프로그램입니다. 자, 두 번째 프로그램이고요.
5: 진짜 열심히 잘한다.
6: Rurot ang inyong umaga. Hatid ang mga hit blockbuster movies.

0: V케어 들어보셨나요?
1: 브이라인을 위해 내가 바꾼 건 딱 하나. 트위스 어데이 미아르.
2: Since's Cola, now in new look. Same taste, but still refresh your day. Since's Cola, refresh your life.

0: 5 processor for high-demand gaming. Personalize however you want. InnovaStar 14. For gaming, for pictures, for anything.
1: Since's Cola, now in new look. Same taste, but still refresh your day. Since's Cola, refresh your life.
2: TVOK2 na!
3: Sama-sama sa saya, kwento at balitang kalamaw.
2: Nationwide, malinaw at all-out ang entertainment.
3: Kaya kung gusto mo ng all-in experience,
2: dito ka lang
3: sa TVOK2.
4: Edangpum을 찾아 어디든 간다.
5: 여기 건물주님.
6: 아이고, 슈퍼스타신데요.
5: 얼마나 좋은
6: 애장품을 가지고 오셨는지.
5: 고가인 물품 있을 수도 있으니까.
6: 아, 이거 좀 감이 나가는데?
5: 아, 잠시만요.
7: 네?
5: 정연이가 한다 프로그램입니다. 자, 두 번째 프로그램이고요.
7: 진짜 열심히 잘한다.

0: 가지고 오셨는지.
1: 코카인 물품 있을 수도 있으니까.
2: 아 이거 좀 감이 나가는데?
1: 깜짝 놀랐어.
0: 아 잠시만요.
3: 네?
0: 정연이가 한다 한다 한다 프로그램입니다. 자, 두 번째 프로그램이고요.
3: 진짜 열심히 잘한다.
4: 오케이 투나
5: sama-sama sa saya kwento at balitang kalamaw nationwide malinaw at all out ang entertainment kaya kung gusto mo ng all in experience dito ka lang sa TBOK 2.
0: Ready and go!
6: Haharurot ang inyong umaga at ang mga hit blockbuster movies.

0: 애장품을 가지고 오셨는지
1: 고가인 물품이 있을 수도 있으니까
2: 아 이거 좀 감이 나가는데?
0: 아 잠시만요
3: 네?
0: 정연이가 한다 한다 한다 프로그램입니다 자 두 번째 프로그램이고요
3: 진짜 열심히 잘했네요
4: TVOK Tuna Sama-sama sa saya Kwento at balitang kalamaw Nationwide Malinaw At all out ang entertainment Kaya kung gusto mo ng all-in experience Dito ka lang Sa TVOK
5: Spa 2 Spa for programs that you surely love Here on Smile Network